0: 네, 저거 다래 모수 내거 갖기.
1: 이거
0: 아도 안에 쇼 안에 짜다라지. 에야. 나네 전화 대원이요. 299982692.
1: 농 최란도 강小姐说明.
0: 응.
1: 我的 산品 진짜는 교토 이지방 이지방 교토.
0: 요.
1: 299982692.
0: 299982692. 최로 강小姐说明.
1: 来黄昏的思乡。